진짜를 보고 싶다. 왜냐하면 나는 숨겨져 있고, 나는 가짜이고, 나는 전화기이고, 나는 존재하지 않고, 나는 사진이다. 나는 도대체 어디인가?